0: 시간 해하에서 이사가 아름다운 이집 털터너 하일리카 루저파 하일리카 난 단스라 베르드 하군서 시간
1: 덩쿠 라디오 Türkevén FM 98.2 A magyar zene rádiója.